0: They do not depend upon a spiritual mentor. So the self-realized ones are able to gain the realization without dependence upon the presence of a teacher. So then we read, rather due to the force of their past habituation, they realize the profound ultimate reality by mean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attain the fruit of self-enlightenment. So in the scriptures, the Pratyaga Buddhas, the self-realized ones, are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the deep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and the dynamic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both in terms of forward causation of the first chain in the link leading to the second chain in the link and so on, second link in the chain and so on. And similarly, it also refer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in the dynamics of how by bringing the end of the latter, one can bring about the end of the former link in the chain. So this knowledge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with context in the context of self-realized one refers to understanding its both causal dynamics and also the dynamics of how they are brought to an end. And so here the ultimate reality refers to the self-realized one's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a duality between subject and object. So we read that they realize the profound ultimate reality, dharmata, by mean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attain the fruit of self-enlightenment.
1: 다데네 전주 선배 태고를 쉬고 넘지 따와니 근데 유모바도 나버잖아 최참제 전 담버네 전심에 봐 인라 구조도니 규모서도 수수 천이 만져버려 여대 자다들라 다 우모베 따와 숭규 숭규야래 다 우모베 따와라 낭세기 나 로비 루주기 젠장 직주 임바라 다 타녀도 장세 셰지셰게 那老百姓领带借的，哎呢，告诉我这个老百姓给啥物事？哎呢，老，天气喜欢说的，还是感冒了，死了，在这这里，他就拿着些些的，呃，什么了没处啊？送给阿里，干阿里这些，但是呢，让老百姓入住的，经常，哎呢，老百姓上街讲的，哎呢，把那大瓦茶喝的，喜欢他的，在这这里。 아니 추에 삼아 숨겨야래. 다가는 신기 가르고 타녀도 있는 장수 세기 미십 세시. 든지게다 시다 면자 여배 인류산에 전 추에 탐제 전 담발에 내 정신 매바 인하세야 다디 질로 면자 용서래. 런지브 루스는 시신에 짜야지 텐지브 루는 시신에 짜야지 배진이 용서래. 네 군소도니 규모장도 딱 각자 차라. 다 민자와 여래디 이내 가서 대가네 아니 가서 대정신도 나야 믿어봐 규모다고 아니 군주 천이 소소 만져버려 여대스 다 되게 따와서 손 너나 쉬어서 이제 된주고 동아 세야게 다 따와서 손이 말해 다 따와 뒤체 다음에 왜 따와서 뒤체 진리를 왜 다 따와 뒤 아니 탑기 좋아서 제배 관해 고민도 자네 파르도 침바 쭉 다음 떡지 파르도 침바다 이시지 파르도 침바다 이네 가래 너는 파르도 침바야이나 이네 턱게지 파르도 침바 어디 내게 파르도 침바 두고 가느야 파르도 침바 와다 시부디 내니 디 배지 실기 파르도 침바로 떡지 침바 배지 임바이다 내 야옥스도 정비되 배지 임바이 어디 내 집에다 파르도 침바 쭉 파르도 침바 쭉 파르도심부 쭉 제베스 드부 아니 서주 림지 제베 타라 라나메베 정수도 주분대바 이노 다 대단하 아드 샤마타 보는 신기 우마베 로빈 첨부 드즈나 드즈차리 드즈나리야 아니 예 냐랑기 최지람이 아니 또보 여숭에 아니 또보 매숭에 아라 간다 드리기 시범에 저 처부 이해 말이 다가는 신기 아니 담이니를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안 돼. 이 캠비 면접 보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준 줄이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0: ngana zo le ya da ta da chi tian jing ngue ne ye ba so le da de shu zi xing de da a dang ya le je ga da ene do di a de shi xing do de ne sung sha ba di di ko ra nge de tu du ta de ya chi shi xing bu ba de wo tian an ji de ta ni ge wan do a su ha zo da 통금 뒤지기 배추 남남람 망고 실름 대서 뭐 남샤 무슨 소리 이게 대다장 이제 탄이도 인디 세네 대한 답을 못 주고 인 쓰는 송인도 자네 따오 가다 가실 된다고 잡아 자세 연구 아래 다 지는 데 중디 이제 다시 막 하면 좋을 것 다 남리 배 이니 샤데야 들어 다 견 전부 야래 견 가요를 슬라바 이나 아니 저랑 게 치 송월이야 지기다 상당에 에 미네 차단해야 되리 그런 게 지니 실을 던져 볼까 왜 아니 근데 최지 다음에 되게 팽기 연아야 그런 게 영화리야 그도 영화 먹고 있는 것도 와 뒤도 영화 영화 대비 되게 그 뒤로 차 되게 와래 아니 들려야 아니 그런 거 안다 순진 이동 그때 거는 이때 관배 그런 게 아니 가서 우리 뒤도 우리 다 영화 차 대봐 근데 들려야 아니 차단 그래서 그래서 가도 와 상당히 좋아 Ini ni, cerang ke ini semua re, tangan dijik sih. Dengan ribet juga ya, umur bernangla ini cium misiba, nampak bertawa di cuci dalam raga jele sih. Sungguh ini tuh kita korang cuci dalam raga jele sih. Di dalamla ini nampak dengan ya sabtu cini, ini semua sih itu maju ke sabtu masa be, ribet ya, tempat maju beri sih, semua dijik sih. Tā ūmāpā rūkchī kī chī sūngā tā nāng zimbā pīkī yāwā māchīpā chēnī nī kā lō kādā yīnī nī kā shūgā rūbē tā kādā chī sūngā chī rū tūndrūpā mā kā chī rū tūndrūpā shā tī kyoñ kā mīdō wā chī rū sēm zāng bē sēm zāng bā tā nā chū chī bā ūmā rāng yū bē chī rū tūndrūpā mā rūpā rā sī tēyā tī chī rū tāk rū zāng 그게 많이 배 인상 단디 수진 차지 참이 이번 인도 산에 되게 타는 자 인도 산에 거 니규 매 봐 차체 아니 연아 니거 같이 10% 샤바 인도 산에 그 아니 자는 많이 배 인도 단 매버를 삼는 다 잔데 봐 뒤지 그래 에 개제 딱고 뒤 잡아 이나 난 즈벌 샤샤나야 그 즈벌게지 참이 샤나 대워야 말이 그 균을 때네 샤고 그래 치송 차를 때네 초세 여번 능신 초를 때는 샤고야 능신 제는 차토모를 때는 초지 샤모를 때는 샤고가 능신 난즈버대 균튜니 연대버 신두산에 즈버기지 참에 연구 말이 근데 이 인두산에 균튜베 때는 어 가서 그래 샤고야 신부 인두산에 시든도 최대에 초지 샤를 때는 따버지 용초도 가스 자 근데 인두산에 치든다 난즈버니가로 연의 연념 매는 매념을 봐스 자 근데 인두디 여와 체크 좀 민두스 근데 다다 연이
1: So this is how the Yogacharya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In contrast, the Madhyamaka school, the middle way school, develops a different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they would read the Perfection of Wisdom scriptures as being literal and accep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any intrinsic identity and intrinsic existence. And so they do not make distinctions between subject the consciousness or the mind and the object, the matter and the objective world of external reality. For example, one of the texts belonging to the Perfection of Wisdom class is the 100,000 verses on Perfection of Wisdom, in which we read explicit the qualifying term that things and event do not exist in the ultimate sense or on the ultimate level. So this qualifying expression on the ultimate level or ultimately is explicitly found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